0: 위협 충성을 성님을 결사 홍열이라
1: 이곳이 우리 군대의 신념이거니 국민은 이 신념 지니고
0: 흉령을 쓰내고 결사 홍열이라 위협 충성을 성님을 결사